never be another like me. 불난 바오비 우미시조 신사서 Mr. B.I.G. 쓰고 줄인 데가 미면 All eyes on me. 샷은 텐스 붙이 붙잡고 당긴지 You heard it. You know what's my name? This is a Hall of Fame. 颠覆世界，颠覆常理，不朽加油水。杀不死我，只会让我变得更坚强。We go home, we go home, we go home.